작은 코만 시타리 코만 시야 당가바 잘랑 찬타리 왈두칸 왈두칸 디샤 차오 오코 난기자 차카바 증아띠 좀걸스키자 리차바 증아띠 증아띠네 차가바 카마 송그라마 고만 시앙 좋구나 차가바 다시야 당가바 안티 가트라마 왈도 강 좋구나 미자오 디샤 수아 주치 맡기자 차카바 증아띠 디샤 동어 동치 맡기자 리차바 증아띠 증아대 아마니 구하시나 구만시 저거나 자급바 아나다 드맞다나 안비네 망드맞나 왈두 가저거나 당급바 살라 캠랑 갔다나 갔다난 디샤 아나다 드맞다커 아나자 생도나 자카바 디샤 살나 캠랑 갔다커 아드포 딱나 니갓바 증아데 증아데 미실 아라와레레 동랭 시바리아 증아데 미시디 나랑라라 살정라라 쿠르테 바라쿠 바리아 증아데 증아데 살정디 판티라라 자카바 미시디 나랑라라 니갓바 증아데 증아데 차오 오코 난기자 아마니 쿠만시아나 자카바 증아띠 춤클스키자 마캄네 왈도 카나 니카바 증아띠 증아띠